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과의 추억 진짜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That was Happiness by the 1975.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Mon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oday's opening. How can every single day be happy in our daily lives? I mean, we live such a busy life. From the moment we open our eyes in the morning until we close them at the end of the day, there are just so many things happening around us. And it is exhausting to go through all of that. But when you look back on day, such at times, you will discover yourselves who managed to get through the day somehow. Because you didn't give up on the day, and you have still lived through it. 힘들지만 약간 하루를 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하루를 이겨낸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좀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il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eel free to send in your comments and song requests to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저한테 한 주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뭐 하면서 청취하시는지 알려주세요. And today is Monday, so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today, we will get to a fun quiz called Voices Unheard. So stay tuned, everyone, and I w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0: This segment, MD Q&A, aims to assist me in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Morning Groovers. As always, I'm going to present a question to you, and your job is to respond to my inquir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for MD Q&A. Please listen up, everyone. I want to ask you, what are the gifts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We'r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 별로여서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he gift that you didn't really enjoy receiving from other people. It could be a gift from your family, or a friend, or from your senior at work, any gift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I think I can come up with this one example. So back in college, I used to date this guy, and we were kind of like dating really, really healthily, and he gave me a gift after our 1 year anniversary, and it was a manicure.
1: 뭔가 1년, 1주년 기념이었나? 막 그랬는데 매니큐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예쁘지 않았어요. 정말 쨍한 그런 핑크색 그런 매니큐어를 이렇게 뭔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선 이어폰 선물로 사줬던 것 같은데 헤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선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예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매니큐어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매니큐어 심지어 저 바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해외로 이제 뭐 이민을 가기로 한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일회용 전자담배. 저는 이제 비흡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So some gifts can be very interesting, right? 정말 이 선물을 나한테 왜 점점점 이런 느낌이 드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So let's talk about the gifts,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좀 별로였던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다 털어놓아 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덕영 리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출첵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창선 유 모닝그루버, 서마피디님 하트 모닝그루버님들 한주 시작도 행복하세요. 늦은 출석합니다. 늦었다니요. 너무 이른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출첵도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this jam. This is Paramore, Ain't It Fun?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not the be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그 전에 우리 얼갈이 배추님께서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썸머PD님 주말 부산 여행 생각하시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하루 외부 연수라 4일만 일하면 돼서 비교적 마음이 가벼운 한 주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get to only work 4 days a week today. How lucky. 5월 달에 휴일이 많으니까 뭔가 5월 달 전체가 주 4일 간접 체험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어. 또 가뿐한 마음으로 올해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어께서 큰 인형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 big doll, I guess a big teddy bear or some other doll. 어 왜요? 전 인형은 차라리 괜찮은데 저는 아빠한테도 최근에 엄청 저보다도 큰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혼자 있기 외로울까봐 강아지도 좋아해서 제가 강아지 인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와 너무 커서 얘는 진짜 키가 저보다 큰 인형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의외로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큰 인형 어떤 인형인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the doll looks like. 우리 1717 모닝그룹께서 화이트데이 때 받은 어마어마한 사탕 바구니요. 저는 사탕을 먹지도 않는데 무엇보다 너무 커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무겁고 부끄러웠답니다. 라고 So a huge giant basket of candies on White Day. I don't really enjoy eating candies and also at the same time it was super heavy so I had a hard time carrying it back home when I was riding the subway and it was also quite embarrassing too. 사탕 진짜 저한테도 쓸데없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누가 사탕 주면 별로 이렇게 고맙지가 않고 뭐 차라리 초콜릿은 괜찮아요. I would prefer to receive chocolate than candies on White Day. 와 뭔가 그 사탕 막 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나중에는 쓰레기로 되더라고요.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예쁜 장식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한 입도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저는 몇 년 동안 제 차에 그대로 보관된 적도 있거든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So I have received a huge basket too and I just left it in my car for about like a year. 그래서 한 1년 정도 뒤에 결국에는 처리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탕을 먹는 사람인지 안 먹는 사람인지. 사탕 말고 좀 다른 걸 할 수가 없나요? White Day 때 Can we just go for another gift on White Days? I don't know, something more edible. 뭔가 뭐 마라탕 이런 거? 우리 남산 최 팀장 모닝그룹께서 The message is continuing. 큰 인형을 받았는데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라고. So I guess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don't really enjoy having dolls inside your house. 뭔가 인형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인형 왜 이렇게 겉에다가 두면 되게 기분 좋은데. 인형이랑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얼짱님께서 전 애인한테 자기가 읽던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크크. 책 안에 대충 적힌 편지와 함께 점점점. 근데 헤어지고 그 책을 또 달라고 연락까지 왔지 뭐예요? 진짜로요. So you received a book that your ex-boyfriend used to read, not even a new book, and there were some letters written inside the books, and later he contacted you so that he could get the book back.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책 선물이 뭐 대여인가요? 굳이 그 책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야기가 조금 힘든 선물이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신 건가요?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아니 어떻게 읽던 책을 그렇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겠죠? 예, 우리 얼짱님 전 애인이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좀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e Lumineers' Bright Side.

Yes. We're gonna go back talking about the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perhaps the worst gift that you have ever received. For that, 4484,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20대 중반에 만난 지 100일 된 날이라고 100원 받았어요. 진짜 그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했지만 지금 그 남자와 100일 된 아가와 함께 육아 중이네요. 오, 굉장히 숫자 100이 의미가 굉장히 큰 문자 메시지네요. 100일 됐다고 100원을 받으셨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분과 함께 예쁜 100일 된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4484 모닝그루버이십니다. 약간 좀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100원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Maybe I guess he was just trying to make the whole situation a little fun. 뭔가 그 반응 한번 보려고 이렇게 100원을 넌지시 건네신 건 아닌 건지 진짜 선물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뭔가 그런 100일 기념 될 때 동전 선물 받고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So this was kind of part of a culture back in the days. 투투 기념일에는 뭐 200원씩 막 주고 막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투투는 이제 22일 만난 기념일이거든요. 그런 걸 도대체 왜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딱 고맘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찌됐건 100일 된 아가분과 또 함께 예쁜 그런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to you. 그리고 0965 모닝 그루버. 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목도리를 주더라고요. 보라색 목도리 점점 비닐 포장 그대로의 제품이었어요. 놀라운 건 제 생일은 8월이라는 사실. 산 게 아니라 옷장에 있던 걸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상태의 선물에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 일 때문은 아니지만 곧 헤어졌답니다. So the person I was seeing quite seriously gave me a scarf as a birthday present, a purple scarf, and it was still in the plastic packaging. What surprised me was that my birthday is in August. I couldn't help but be shocked by the condition of the gift, wondering if

0: they didn't just pick something from their own closet. Not because of that incident, but we soon broke up afterwards.
1: 전 처음에 목도리 선물 받으셨다길래 목도리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점점 메시지를 읽을수록 아 비닐 포장 그대로 제품 생일은 8월 도대체 8월 달에 왜 목도리를 선물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옷장 정리를 하시다가 아 이 목도리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선물로 줘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걸까요? 목도리라길래 뭔가 직접 이렇게 짠 그런 목도리 이런 건 되게 감동일 텐데 어떻게 목도리 착용 한 번도 못 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보라색 목도리 그리고 색깔이 너무 애매해요. It's really a difficult color to match on any type of clothes. 제가 뭐 패셔니스타는 아니어서 보라색 목도리 이렇게 받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더운 8월 여름에 목도리 정말 보기도 싫잖아요. 너무 더워서. 아 그래요. 잘 헤어지셨습니다. I guess that was a happy ending for you. 우리 반장님께서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사장님으로부터 명품인데 엄청 진한 주황색 넥타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건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를 준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명품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잘 안 하는 넥타이를 유유 고민하다가 채소마켓에 팔았어요. 본인이 선물 받은 걸 굳이 재활용해서 주시니 와 진짜요. So you received a gift from your boss, but this was a tie that he used to own, but it was a luxury, and you didn't really like it because you don't wear any ties, so you sold it in the second-hand market. 주황색도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선물할 때 우리 보라색, 주황색, 형광색 이런 건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난한 걸로 이렇게 좀 줘야. 그러니까 옷 선물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을 선물해줬으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솔직히 아까 그 보라색 목도리와 이 주황색 넥타이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하던 걸, 봤던 걸 이렇게. 근데 또 잘 파셨네요. 그쵸? 명품이니까 꽤나 또 현금 많이 버셨겠어요. 우리 반장님.
0: I guess it's kind of worth the price to sell it in the second-hand market because it's luxury, everyone.
1: 또 이렇게 명품 선물 받으면 되팔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0: But didn't the boss ask you whether you're wearing the tie or not?
1: 저는 뭔가 좀 집착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왜 이 선물 안 하지?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되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이 상사분께서 그런 거는 확인을 하지 않으셨는지 채소마켓에 판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Everyone,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1: 계속해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0: Here is Empire of the Sun, Alive.

1303 투잡러 모닝그룹어께서 저는 별로였던 선물이 무선 이어폰이요. 한창 에어땡이 출시되어 인기였지만 이어폰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결국 제 생일 선물은 다른 가족이 사용했어요. 제 이름까지 새겨놓은 케이스까지도요. 그걸 선물한 사람은 바로 남편. 보석을 좋아하는 저는 속물일까요? So wireless earphone, I think that would be a perfect gift for people like me. 저는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름까지 새겨놓은 거 너무 스윗한 선물인데 아 정작 이어폰 사용을 잘안 하셔서 왜요? 우리 1303 모닝그룹어 이거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나름 되게 편해서 한번 적응하시면 되게 신세계이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늦었네요. 다른 가족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보석 좋아하는 거 속물 아니죠. 저도 보석 좋아합니다.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Hello. 큰 다이아몬드, 큰 보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얼갈이 배치모닝 그룹은 올해 회사 창립기념일 선물로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줬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은 오래돼서 무선 충전 지원이 안 돼요.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요? 자꾸 지름신이 올라오네요. 상큼한 노래 들으며 마음 좀 가라앉혀야 할것 같네요.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 신청합니다. So you received a wireless charger, but the fact is that your phone cannot be used by this wireless charger. It cannot be charged by wireless charger. 아, 그렇구나. 그럼 핸드폰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 요즘 웬만하면 무선 충전 많이 하지 않나요? 무선 충전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핸드폰 또 오래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무선 충전기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그때 상큼하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때 불량이면 좀 곤란할 텐데요. 아, 무선 충전기, 나름 좋은 선물인데, 굉장히 또 그분께서 신경 써가지고 실용적인 선물을 해주시는데, 막상 사용할 수가 없는 슬픈 사실. Anyways,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kind of gifts later on, so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going out to our 얼갈이 배추 morning groover. This is Be the Voice, All Together Alone.

0: All right, let me go through a few more of your messages before moving on to our Monday's segment, Voices Unheard. We have a message here from Wong Morning Groover.
1: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아이스하키 운동을 위해 차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에도 차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는 노력이랄까요? 월요일 아침 차들이 많아서

So, bumper to bumper, 현장 직접 목격 중입니다. So, you're currently riding your car because you need to carry your equipment for your ice hockey workout. 아이스 하키 너무 멋진데요? 와, 굉장히 멋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이스 하키와 또 공부까지 요즘에 병행하시느냐고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아이스 하키는 어디서 하시나요? 아이스 하키장은 춥겠죠? 너무 당연하게. 얼음이 녹으면 안 되니까. 아이스 하키도 뭔가 포지션 같은 게 있나요? 막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이런 축구 같이. 아이스 하키 경기 너무 생소하면서도 또 신기하고 그러네요. 부상 당하시지 않게 안전하게 또 운동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고 그렇게 알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also please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 PD님, 금요일에 런닝크루 발대식 하셨나요? YG PD님의 부상으로 연기되었나요? 잠수교에서 4명이 1km씩 릴레이로 뛰는 런닝 파티 하는데, EFM 런닝크루 팀 한번 참가해 보세요. So, they're asking about the running crew that I was trying to form last Friday. I was trying to form, so that means it was not formed at all. 맞아요. 우리 YG PD님께서 또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러닝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If YG is not joining, the other producer is not joining either. 아, 나 YG 안 하면 나도 안 해. 약간 이런 이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저 혼자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래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아, 나중에 더워지면 더안 뛰시려고 하실 텐데. 근데 this sounds fun. So four of the members get to run each 1 kilometer. It's like a relay kind of a format.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골프 같네요. 그네 명이 안 모여서 지금 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km면 완전 뛸수 있는데 그죠? 1km면 진짜 빠른 제가 가장 마지막에 뛰어가지고 정말 질주하고 1등하고 선물 받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정말 상상만 했습니다. 빨리빨리 받아! 뛰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릴레이가 또 그런 맛이죠. It sounds fun. 요즘 러닝, 마라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키로수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뛰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go back to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gift that you didn't quite enjoy receiving.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약간 별로였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113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근길 운전으로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봅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 슬펐던 선물은 우유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였어요.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제품류를 전혀 못 먹는데 말이죠. 제 생일에 저 빼고 모든 가족이 맛있게 먹어서 슬픔은 반감되었어요. So among the gifts that I received, the saddest one was a cake with lots of milk. I have a lactose intolerance, so I can't eat any dairy products. On my birthday, everyone in my family enjoyed it except for me, so the sadness was somewhat alleviated. 이 유당불내증이 제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좀 생겨가지고 저도 우유를 이제 못 먹게 되었어요. 이런 거 진짜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So we really need to be careful when it comes to giving clothes for a gift and also especially something to eat. Some people are allergic to some products too.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 우유는 근데 좀 너무 흔한 케이크여가지고 어디 베이커리만 가도 우유 듬뿍 케이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유당불내증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림은 또 괜찮고 또 그냥 생 우유만 먹으면 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케이크를 못 드셨다니 본인 생일에 본인 케이크를 못 드시는 건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이 나는 우유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but we're gonna now get to our Monday segment, so stay tuned for that. Here is Black Sabbath, Paranoid.

0: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힌트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제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끝입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his song we are listening to is Hot for Teacher by Gleecast. This song is originally by Van Halen. And I'm going to give you the first hint. 첫 번째 힌트는 항상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드리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right into it. Okay, I need my two hands. 너 정말 수업 들어가라잖아, 수업. 왜 말을 안 듣니, 왜?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철삭! 철삭!
1: 네, 이런 감정씬이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기억나는 대사 아닌가요?
0: Get into the classroom. It is class time. This is what the teacher is saying in the scene. And she goes, Why aren't you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to your teacher? That's me. You'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and I'm a teacher. Understand?
1: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울먹이면서 체벌을 하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좀 쐐기를 봐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장면에 어떤 드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고요.
0: You know guys, if you can't come up with the answer, if you have absolutely no clue of what I'm talking about, just take a guess. Just come up with the most random name.
1: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학생과 선생의 전쟁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재밌는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We are now listening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우리 영 H 모닝그룹께서 완전 똑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완전 똑같이 들리셨구나. 뭔가 영혼이 없는데요. 저희랑 둘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호랑이 선생님. 완전 찰떡 제목인 것 같아요.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섭잖아요.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잖아.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아주 매섭게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 CSI, 캣 CSI. 동갑내기 과약이었나요? 라고 It could be confusing. Yes, yes, yes. 뭔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갑내기 과약이는 근데 영화예요. And we're talking about a drama. And I guess the cast has a very similar role in both the movie and the drama too. 8960 모닝그룹어 이건 바로 사촌동생 과외하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외 아닙니다. 뭔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And I totally understand why you guys are getting confused. 하지만 정답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909 모닝그룹어 2737 제목은 땡땡땡이요. 김하늘이 대사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도 학생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Oh my god, so you had a crush on your teacher when you were a student? 몰라 몰라. 0362 모닝그룹어 땡땡땡입니다. 진의 군항제 벚꽃이 예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So you did watch this drama.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또 떠오르시나 봅니다. 4477 also sent in the answer. Well, to help you guys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m gonna give you a second hint. This is a drama that depicts a love story between Taewon, a high school Korean teacher, and a senior high school student. It came out back in May 2002.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It stars 김하늘 and 김재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채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Let's go!

And now we're listening to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We'll carry on.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부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by My Chemical Romance. 뭔가 romance 관련된 드라마일까요?

could be a hint, everyone. 저희 노래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Hint is always behind the songs that we're playing. 우리 Y 고릴라 모닝 그룹업께서 정말 추억 돋는 영화네요. 동갑내기 과이야기입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요, 모닝 그룹어들. 헷갈리실 순 있는데요. I'm talking about a drama that came out back in 2002. 자, 동갑내기 과이야기는 권상우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But this drama casts 김하늘 and 김재원. 자,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께서 또 도전을 해주셨어요. Another challenge from 조국 모닝 그룹어. 상두야 학교 가자. 와, 이것도 진짜 추억이네요. 비와 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이죠. 뭔가 학교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많기는 했네요. There used to be a lot of dramas that kind of depicts the roma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642 모닝 그룹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드라마 봤는데 학교? 저 이제 학교 출근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참 이런 드라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Actually, in that case, let me give you another hint. 우리 모닝그룹어들, 클래식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노래 한 번씩은 연주해보셨을 거예요. When learning classical guitar or piano, you must have tried playing this song at least once.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기타 연주곡 뭐가 떠오르시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Actually, in fac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guessing the correct answer. 3016 morning groover, 홍홍홍 라이프 morning groover, 3378 sent in the correct answer. 1853 morning groover, 정답은 땡땡땡 썸머피디님 김하늘인 줄 알았어요. 한주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썸머피디고 너는 김하늘이야. 뭔가 울먹이면서 찰싹찰싹 때리는 그 장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0933 모닝 그룹어 땡땡땡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제자 지금도 잘 살고 있답니다. Oh, wow, so this turned out to be a true story. Oh my gosh. 행복하게 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3219 a new morning groover set 정답은 땡땡땡 the teacher got upset because the student kept seducing her. I'm not really sure because I haven't watched this drama myself.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뻔한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에 빠지는. But anyways, I will be back with the answer just in a minute. So stay tuned, everyone.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노래 제목에 정답 예시가 곳곳에 숨어 있군요. That is correct. You found out righ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숨은 그림 항상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나요? 우리 모닝그룹 선곡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9865 모닝그룹어 땡땡땡이요. 썸머피디님 힌트에 답 올려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listenership. 0300 모닝그룹어 우리 썸머님 힌트 감사합니다. 하트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Okay, moninggroupers. The answer is 로망스였습니다. 기타 클래식 연주곡 로망스 다들 아시죠? 로망스였고요. This song that we are listening to right now is 이별이 오지 못하게 by Paige and this was the soundtrack, everyone.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고 물러날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day to 3219 Morning Groover. 오늘은 3219 Morning Groover께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릴게요. And I'll be back for you guys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so stay tuned.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음악 감상하면서 딱 기다려주세요. I'll be back soon.

That was really a summer-like jam, wasn't it? 뭔가 여름여름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Road Rage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주말에 관악산 등반, 사회인 야구 경기, 드럼 수업으로 보냈더니 온몸이 뻐근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와, 주말 동안 정말 달리셨네요. You went hiking, you went for a baseball match, and also you had your drum lessons over the past weekend. 주말을 진짜 알차게 보내신 만큼 또 그만큼 몸이 좀 뻐근하신가 봅니다.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월요일도 화창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Okay, so regarding MG Q&A, 우리 열정 언니께서 We're talking about the gifts that you didn't enjoy receiving. 선머님 출첵합니다. 저는 짧은 흰 원피스를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딱 진짜로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분 만날 때한번 입고 계속 옷장에 있네요. 짧은 치마를 절대 안 입는데 왜 주셨는지 점점점 일단 두었다가 내년에 버려야겠어요. 유유. Last year, I received a short white dress as a gift, and it's exactly, really, not my style at all. So I wore it once when I met that person who gave me the gift, and it has been in my closet ever since. I never wear any short skirts, so I wonder why the person gave it to me in the first place. I kept it for now, but I guess I would have to throw it away next year. 그러게요.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고 선물을 주실 법도 한데, 전혀 치마를 짧게 입지 않으신 우리 열정언니께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옷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안 입으면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옷장에 한 2년 동안 묵혀있고 제가 입지 않으면 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피스도 전혀 입지 않으시고 버리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스타일이 아닌 옷 입기 너무 힘들어요. 전 집에서도 입기 힘들더라고요. Because what people would do is that when they receive a gift that they don't really wear, enjoy wearing, they would just wear them for home clothing. But I don't do that either. 전 집에서도 뭔가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거나 그렇게 입기 쉽지 않아서 그냥 버리거나 또 채소마켓에다가 이렇게 내놓거나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열정언니 채소마켓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그 스타일이랑 찰떡인 사람이 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박소라 모닝그루버, 굿모닝. 저는 사이즈가 작은 바지요.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다이어트를 하라는 건지 점점점 아무튼 받아보고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남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iving a very small pair of pants that I cannot even fit myself into. So does that mean I should go on a diet or something? I was not happy receiving this gift. 저도 진짜 받아봤어요. 저는 유행이 다 지난 스키니진인데. 저도 원래 좀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초미니 그런 스키니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스키니짐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아기가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정말 한쪽 다리를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와 정말 피가 이러다가는 정말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또 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선물 정말 곤란해요. 뭔가 옷 선물 그래서 쉽지 않다니까요. 옷 선물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캐시로 부탁드려요. 현금 괜찮습니다. 현금은 오케이, 옷은 노. 그다음에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수박을 80통 하차하느라 진이 다 빠지네요. 유유. 이럴 때는 소리 마구마구 지를 수 있는 락 음악 같은 게 필요해서 나름 저의 애창곡인 엔플라잉의 옥탑방 신청합니다. 아, 우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송 반장님. 오늘은 수박 80통이나 이렇게 하차를 하셨군요. 아, 어떻게 또 안전 하차하시고 안전 퇴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requesting this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저 요즘에 Morning Groovers들 엔플라잉에 너무너무너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선재업고 티어의 그 인혁군이 이제 엔플라잉의 멤버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쇼츠 영상을 많이 보니까, you know when you watch a lot of short contents related to the things that you're so into, the algorithms would recommend you all different kinds of videos. 근데 이 이승엽 님이 라이브 하는 그런 영상이 갑자기 떴는데 본업 모먼츠 이렇게 해서 떴거든요. 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저 그래서 완전 입덕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갈아타는 걸까요? 뭔가 빠지면 진짜 정말 정말 정말 빠져 있거든요. So once I get into something, I get really involved into it. But then I just get sick of it very quickly.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도 많고 좋아하는 배우도 많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요즘엔 또 저한테 확 꽂힌 밴드 엔플라잉. 저 요즘에 엔플라잉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있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 옥탑방 들으면서 왔거든요. Why not have a listen to it again? 우리 이승엽님 팬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Here is 엔플라잉 옥탑방.

Bravo, bravo. That was N Flying with 옥탑방. 뒤늦게야 이 노래 또 빠져버렸네요. 우리 민수키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everyone. 너무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유유라고 해주셨네요. Now, this is ironic. 너무 좋은 월요일인데 유유가 담겨 있어요. 반어법인가요? 부디 행복하고 좋은 월요일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키 모닝그룹 행복해져라. Yep. Okay, so 아리수 모닝그룹께서 다이어트 할때 받는 치킨 상품권은 슬픕니다라고 talking about the gift that they did not enjoy receiving. 이거는 방해하는 거죠. 네,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분명히 동네방네에게 소문을 내줬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눈치 없게 치킨 상품권을 주면 네. 하지만 이겨내는 건내 자신입니다. 이런 것 또한 뿌리치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완벽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겠죠. 화이팅. 우리 멍멍이 후추맛 모닝그룹께서 저는 핸드크림이요. 정말 주시는 건 좋은데 집에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Oh, absolutely. Even though you did not enjoy receiving the gift, you shouldn't really say that out to the person because that person might have thought a lot, when giving you that gift. So, you know, it's really an excuse to say something like that. But you do not enjoy receiving hand creams. Why not? 전 핸드크림은 정말 많이 받으면 그냥 몸에도 바르고 두고두고 쓸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요긴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던데요. 핸드크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and your week with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MCT 도영, 반딧불, Little Light.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